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Hz,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과 건강의 김설매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가끔 상대방의 표정이 굳어지거나 대화가 어색해지는 순간이 있죠. 눈치 있는 사람들은 상대가 싫어하는 대화 습관을 자연스럽게 피하고는 하는데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하는 대화 습관 다섯 가지를 짚어보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의 말을 끊고 내 이야기하기. 아, 나도 그거랑 비슷한 건데 말이야.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도중에 끼어들면 상대는 내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대화적 자기 중심성이라고 부릅니다. 상대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반응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만약 자꾸 끼어들고 싶은 충동이 든다면 입술을 살짝 깨물고 상대의 다음 말에 집중해보세요. 두 번째, 잔소리와 충고 섞기. 상대가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그건 이렇게 해봐, 내가 말했잖아 라는 반응은 상대방을 더 답답하게 만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결책보다는 공감과 이해를 원합니다. 상대가 조언을 구하기 전까지는 그냥 들어주는 것이 최선의 대화법입니다. 그랬구나, 정말 속상하겠다 라는 말 한마디가 100마디 조언보다 낫습니다. 세 번째, 부정적인 반응만 하기. 상대가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근데 그건 문제가, 사실은 말이지 라고 부정적인 면부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반응이 반복되면 상대는 더 이상 좋은 소식을 공유하고 싶지 않게 됩니다. 먼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필요한 조언은 나중에 부드럽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와, 정말 잘됐다, 기쁘겠다 라는 말부터 건네보세요. 네 번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옆집 아들은 벌써 승진했는데, 친구는 그런 고민이 없다던데 같은 비교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비교는 경쟁심을 유발할 뿐 상대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비교 대신 너만의 페이스대로 가는 게 중요해 라는 말로 지지해 주세요. 모든 사람은 각자의 속도와 방식으로 성장합니다. 다섯 번째, 조언을 강요하기. 상대가 조언을 구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생각하기엔 말이야, 너는 이렇게 해야 해 라고 강요하는 것은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비자발적 조언이라고 하며 오히려 관계를 손상시키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조언을 하고 싶다면 먼저 내 생각을 말해도 괜찮을까? 라고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상대가 수락했을 때만 조언을 건네는 것이 인간관계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눈치 백단이 되는 비결은 결국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다섯 가지 습관을 하나씩 고쳐나가면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한결 편해질 겁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대화를하다보면가끔은내말이전혀통하지않는다고느낄때가있습니다상대방이내이야기를듣긴하는데진심으로공감하지않는듯한느낌이들죠심리학연구에따르면공감은단순한동의가아니라상대방의감정을이해하고함께느끼는능력입니다계속해일상에서바로적용할수있는공감의기술세가지를전해드리겠습니다첫번째경청의기술침묵을두려워하지마십시오하버드대심리학연구에따르면사람이자신의이야기를상대방이진정으로들어줄때뇌에서도파민이분비돼신뢰감이형성됩니다상대가말을마친후3초간침묵을유지해보세요이짧은침묵은나는내말을진지하게듣고있다는신호를보냅니다또한고개를끄덕이며그렇구나같은짧은반응을섞어주면상대는더깊이있는이야기를꺼내게됩니다두번째아이메시지활용법넌왜그래대신나는이렇게느껴심리학자토마스고든이개발한아이메시지는상대방을비난하지않으면서내감정을전달하는강력한도구입니다넌항상늦잖아라는요메시지는상대방을방어적으로만듭니다반면나는내가늦을때기다리는게힘들어라는아이메시지는상대가내감정을이해하고행동을바꾸도록돕습니다실제로갈등상황에서아이메시지를사용하면대화의성공률이 40% 이상높아진다는연구결과가있습니다세번째감정반영하기지금라고느끼는구나상대의감정을언어로반

반영해 주는 것은 가장 강력한 공감 스킬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지쳤어 라고 말할 때 지금 정말 지치고 힘들구나 라고 감정을 반영해 주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판단이나 조언을 섞지 않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검증이라고 부르며 이는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이 인정받았다고 느끼게 만들어 관계를 크게 개선합니다. 실제로 커플 상담에서 이 기술을 훈련받은 커플의 관계 만족도가 35% 향상되었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싫어하는 대화 습관에 이어 공감의 기술까지 전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내가 힘들고 지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래 힘들고 지칠 때 위로가 되는 글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나는 항상 많은 걱정과 고민을 하면서 살아왔다. 지금 생각해보면 일어나지도 않을 일까지 끌어다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것 같다. 두 번째 글, 모든 이가 널 좋아할 수는 없다. 모든 사람이 너를 좋아할 수는 없다. 너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듯이 누군가는 너를 이유 없이 싫어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상황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항상 너는 너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한다. 세 번째 글,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잘하는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면 본인이 불행해서 그런 경우가 많다. 자라온 성장 배경이나 지금 처한 상황이 불행하니 나오는 말도 아프고 가시 돋쳐 있는 것이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참 불쌍하다 생각하고 넘어가자. 네 번째, 삶이 지치고 힘들수록 과거를 돌아보라. 지금 이렇게 못 견디게 힘겨운 시간도 세월에 못 이겨 과거가 되어 있다. 다섯 번째 글, 죽을 만큼 좋아했던 사람과 모른 채 지나가게 되는 날이 오고 한때는 비밀을 공유하던 가까운 친구가 전화 한 통 하지 않을 만큼 멀어지는 날이 오고 또 한때는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던 사람과 웃으며 볼 수 있듯이 시간이 지나면 이것 또한 아무것도 아니다. 변해버린 사람을 탓하지 않고 떠나버린 사람을 붙잡지 말고 그냥 그렇게 봄날이 가고 여름이 오듯. 여섯 번째 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줄 수는 없어요. 누군가 나를 싫어하면 그냥 싫어하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고 살아요. 싫어하는 것은 엄연히 말하면 그 사람의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니에요. 마지막 글, 3년 전 걱정한 거 기억나? 1년 전 걱정은? 6개월 전 그 걱정은? 지금 그 걱정도 곧 그렇게 될 거야.

공감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키울 수 있는 기술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조용히 들어주는 것. 자신의 욕구를 꾹 참고 기다린다는 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데요. 이럴 때 좋은 방법으로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을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한다면 내 감정은 어떨까? 말을 하기 전 딱 3초만 다시 생각해보면 말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 100살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금까지 방송 담당의 김설매였습니다. 여기는 도나시 용매체 중심 라디오 종합 채널입니다.